감사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녀를 따뜻하게 품는 사랑, 가족의 연약함을 감싸안는 긍휼의 마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가 따뜻해지고 이해와 용서가 흐르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5월 10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신의 목소리로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오늘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참여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박신호 콰이어의 싱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성가 찬양을 함께하고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그리고 홀리원의 담기 원안에 세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 생활 365일. 5월 10일 주일. 꿈이 없는 이유. 시편 107편 30절 말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196명은 아무런 꿈이 없다고 응답했죠. 이 1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89%.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다. 5%.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6%. 이러한 결과가 나왔죠.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꿈이 없으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른들은 기계적으로 꿈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는 적성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전공을 묻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10년, 기껏해야 15년 정도 산 아이들이 뭘 한다고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꿈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끼지 못하면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꿈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합시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들려드리는데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부르시고 길러주신 찬송가로 함께 만나고요.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구원과 회복의 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쌓인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E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식, 경험,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하고 식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적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녀를 영적으로 돕고 기도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오히려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유기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들에게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들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께서 세우신 첫 공동체이며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고 삶의 가치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루었고

주님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사랑과 이해, 용서와 성김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전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입시의 부담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방황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곳곳 삶의 자리는 전쟁과 재난과 분쟁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이태롭고 불안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임하여 속히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우리 영상으로 우리 성경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2: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0: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0: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2: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3: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정말 영감 있는 가사, 영감 있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연극하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연극을 위해서 청년부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연극하면 한두 명 나와서 그냥 개인기로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귀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리 청년들 나와서 또 연극을 진행할 텐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시대를 창조하신 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걸 후회하노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죄악을 심판해야 하겠노라.
0: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0: 노아야.
1: 네,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0: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 백성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래서 나는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폭우와 함께 다 쓸어버릴 것이다.
1: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하리라. 너는 가서 잣나무로 된 3층짜리 배를 만들어라. 배 안에는 방을 만들고 옆에는 문을 만들어라. 배의 길이는 300규빗, 배의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고 맨 위층에는 창문을 사방으로 만들어라.
1: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양식과 동물들도 한 쌍씩 실으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 샘, 함, 야벳, 하나님께서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단다. 우리 어서 방주를 만들자꾸나.
3: 네, 아버지.

0: 여보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좀 보게.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잖아.
1: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덮기라도 한단 말인가?
0: 아니, 그나저나 저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2: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홍수로 이 땅을 덮어 모두를 벌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오전 카페 쑥개떡을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0: 이런 이런 이 불쌍한 사람 좀 보게. 해가 쨍쨍한데 산꼭대기

0: 회식에서 몇 날 며칠 일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군.
1: 그러게 말이야.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상해지다니. 참으로 안 됐군.
2: 오, 여호와여.

0: 아들 정말 고맙소. 허허허.
1: 아버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방주가 다 완성됐잖아요.
2: 누아야, 너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배에 싣고 너와 내 가족도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제부터 40일간 큰 비를 내려 죄악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내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할지니라.
0: 빨리빨리

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가족들까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커다란 손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 노아, 문 좀 열어주게.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2: 진작 하나님 믿을걸.
1: 숲기떡 줄 때 갔어야 했어. 으아!

0: 노아야, 이제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거라. 모든 동물도 다 나와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하라.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 주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4: 이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 기쁨으로 땅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6: 눈물의 시간을 지나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7: 매일 매 순간이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8: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9: 네! 네.
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 약속의 증거이니라.

연극을 준비해 준 우리 청년부에게 뜨거운 박수. 네. 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어요. 1년 가까운 시간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주잖아요. 방주. 방주인데, 노아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갔어요. 1년 가까이 있었다고. 들어가 있다가 빼꼼 열고 본 거야, 이렇게. 빼꼼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렇게 빼꼼 보니까 땅바닥이 말라 있어요. 자,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좀 가보시면 멀미하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멀미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비가 내렸고 땅이 다 잠겼고 그 속에서 배가 방주가 이렇게 막 기우뚱기우뚱 했겠죠. 그렇게 1년 가까이를 보냈어. 그렇게 답답하게 방주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딱 보니까 땅바닥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야호!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 땅바닥에 물이 다 말랐으니까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노아는 안 나왔을까? 왜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노아가요, 방주에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느냐?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절하고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노아가 이 601년, 601살이 되던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죠.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에 보니까 물이 걷혔어. 근데 방주에서 나온 거는 언제냐? 2월 27일. 그러니까 방주에서 뭐 약 두 달 가까이를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다 거쳤어. 그런데 두 달 가까이를 방주 안에 왜 있었을까? 노아는 왜 두 달 가까이 방주에 머물렀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그 밑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둘째 달 27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셨어. 그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보니까 물이 다 말랐어. 노아도 나름 전문가가 됐잖아요. 방주에 타고 1년 정도 막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요, 병원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치료를 받잖아요. 병원 가서 이렇게 입원해 있다 보면 아, 이제 좀 다 나은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죠. 또는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 괜찮아. 그런다고 여러분, 자 이제 나 다 한 것 같아, 나 내일 태어날 거야, 이렇게 나오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땐 태어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태어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태어나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나는 태어날 거예요 고집부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내 건강에 유익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고집을 먼저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부모님,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중에는 부모님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예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아,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많죠? 그죠? 맞아요. 그죠? 당연히 많죠. 그러면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는 빨리빨리 얘가 키도 컸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성적도 올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모든 면에서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 나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도 그대로야. 그래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실래요? 아마 아, 예.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는 빨리빨리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주에 들어 있어요. 방주에서 내가 언제 나가야 될까? 내가 볼 때 지금 나가면 되겠다 생각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언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야 한다. 자, 그런데 다시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과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더라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방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주인데 노아 가족들하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연극에서 나왔는데요, 동물들하고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쾅 이렇게 닫혔어요. 이렇게 문이 있다가 문이 쾅 닫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집도 마련할 수 있어요. 자녀도 태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방주가 그 가족들을 구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아주시고 물이 새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방주를 방수 처리를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방주는 집단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부모님과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방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종류대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 새로워진 땅을 주십니다. 새로워진 땅. 이 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주를 허락하실 때 방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디로? 내 앞에

있는 새로운 땅으로 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내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라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고민이 사실 많아요. 어른들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 또는 내가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우리 9장을 볼까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방주에서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 앞에 펼쳐지는 그 땅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언약이야. 그게 무지개예요. 그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요, 함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자녀들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 위해서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온가족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가정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 가정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뜻과 부모의 고집과 부모의 초조함과 부모의

두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방주에서 나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오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다중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 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네. 뺏겨서.
1: 믿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0: 네.
1: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0: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1: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0: 동네에도?
1: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몰라도.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1: 맞습니다.
0: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1: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0: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1: 그렇죠.
0: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네.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0: 중국에서

0: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1: 네, 그래서 그 재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0: 그렇죠.
1: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
0: 그러니까 호적도
1: 불법,
0: 없고.
1: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0: 네.
1: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네.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1: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0: 피하셨구나.
1: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0: 네.
1: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0: 예.
1: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0: 아이고.
1: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0: 그 지역에서. 예.
1: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0: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1: 네, 네.
0: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1: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좀 쉽게 왔죠.
0: 이야,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솔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0: 네.
1: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0: 네.
1: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0: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설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아,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0: 그렇죠.
1: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0: 네.
1: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0: 외롭기도 하고
1: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1: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0: 그렇죠.
1: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0: 그렇죠.
1: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0: 네.
1: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0: 그렇죠.
1: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0: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네.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하늘 위로 받겠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지인이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에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산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고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분, 그리고 평생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진 대표이시며 평택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백수인 집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평택 동상교회를 섬기고 계신 백수인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집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시간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은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의자 부품과 매트리스와 생활용품들을 제조업을 하고 있고 또 평택에서는 동상교회를 또 서울에서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백수인 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1: 매우 떨립니다. 극동방송이 벌써 70주년이 되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극동방송인데 그동안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도 방송을 자주 청취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 때 기뻤을 때 이런 삶의 모든 모습을 극동방송에서 다 담아내고 또 그를 통해서 위로를 돕고 하는 극동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삶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서 방송으로 쭉 나가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집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가

0: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난 분, 그리고 평생 존경의 대상인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1: 네, 먼저는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정말 고마운 세상의 분들이시죠. 그래서 늘 부모님께는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버님께서 팔순 한 14년 정도 전에 이제 수천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늘 평생을 사업을 하셨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제가 한 25년 정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요. 그때에 아버님께서 교회를 나가게 되시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되시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참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가슴이 묵묵하고 하지만 그 아버님의 너무 헌신적인 그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랑들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여덟이신데요. 건강하게 이렇게 잘 계십니다. 그래서 늘 어머님과는 부산에 계시는데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과 또 잘 소통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들려주실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많은 분들의 또 마음을 울릴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부모님의 어떤 자녀였습니까? 효자이셨을 것 같은데요.
1: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늘 불안하고 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겠죠.
0: 딱 보기에는 듬직한 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늘 바라볼 때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과 또 용기를 갖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늘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막 일어나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아버님 특히 아버님께서는 기쁨이 너무 기뻐도 슬픔이 너무 슬퍼도 좋지 않은 것이니 중심을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요. 그래서 늘 조마조마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제 모습이 어머님 보시기에는 좀 좋았다 싶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네. 겸손하게 나눠주신 말씀 속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또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 있으시죠?
1: 네. 있죠.
0: 네. 집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죄송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1: 저도 이제 평생을 이제 사업만 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한 25년 정도 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기업을 하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크게 성공할 때가 있는데 넘어졌던 그런 이제 과정에서 아버님이 주셨던 그런 용기 또 아버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실적인 시간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돌아와서 처진 어깨를 바라보고 또 뒷모습이 뭐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앞길만 바라보고 앞을 가라. 부모님 생각도 형제에 관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어려웠던 과정들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뭐 물질과 마음 이런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교훈으로 남아서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들이 늘 가슴속에 짠하고 남아있습니다.
0: 네, 그 마음이 바로 죄송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효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의 진심이 잘 또 이 시간

0: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느끼시고 전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마음을 잠깐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쑥스럽지만 네.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부산에 계신 우리 어머님 계시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마음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내일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합니다. 네, 통화를 할 때 엄마 접니다. 수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 헌신은 이루 말을 다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넓은 그런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늘 가슴속으로는 그 감사함을 제가 다 보답해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어머님과의 음성으로라도 통화를 하고 또 엄마와 저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엄마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쑥스럽지만 은혜로운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평신도로서 세상 가운데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지.
1: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목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걷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알게 되고 또 이게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잘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겠지만 그 영리가 어디로 발현이 되게 사용을 할 거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업을 할 때에 기업의 영리가 일어났을 때 이 사회에 어디에 그 영리를 사용을 할 건가 또 기업을 더 발전시키는데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더 발전을 시켜서 또 이 사회에 어느 곳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적은 나눔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회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사랑을 베품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사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베푸는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0: 네. 세상 속에서 믿음을 담아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더 크게 또 열매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의자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자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기도를 할 때 물론 기도는 장소와 때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밀한 곳에 기도를 하면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겠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저도 그냥 사무실에서는 우리 직원들과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는 재단할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고 또 미싱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마감할 수 있는 기계들이 다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묵상방석을 먼저 만들어서 이제 좀 묵상을 좀 잘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스펀지를 잘라서 만들었는데요. 그 묵상방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면 허리 자세가 일자가 되고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이 매우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세를 구현하면서 기도 방석을 만들었는데 정말 깊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또 편안한 기도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겠지만 기도

0: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에서 정말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도 방석을 만들어냈는데, 아마도 이거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보니 정말 뜻밖이었고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도 방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네.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마음이 담긴 의자인데 기도하는 분들을 향한 우리 또 집사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기도 의자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어버이들께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무릎이 약하시지만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대찬성입니다.
1: 네. 샵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기도의자라고 남겨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시면 그 어머님에 대한 사연을 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 기도의자를 어버이날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0: 아, 네.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은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세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식구를 벌써 만난 지가 한 40여 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저를 만나면서도 계속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집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서, 어떤 아까 사업이 조금 이렇게 실패를 했던 경험 속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사람과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그때는 사실은 잘을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은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참 훌륭한 남편이셨네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0: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거의 2년 동안 아마 하루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매일같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때에 어떤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막내 딸아이가 이제 백지영이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독일에서 이제 성악으로 유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랑 어떤 굉장히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바닷가에서 어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언덕에서 이제 우리 막내 아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세상에는 그런 스테레오의 음성이 없는데요, 여기서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늘 그렇게 이제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고 인생 중에 아마 제일 어려웠던 과정을 겪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여기서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씩 다 실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일남이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도 결혼해서 잘 살고, 또 큰딸아이는 또 큰딸아이대로 지금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들 잘 성장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실현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0: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 특별히 나누고 싶은 그런 간증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님 아버님은 참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께서 약 한 25년 정도 전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저희 고모님이 먼저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고모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살아 계셨었는데 할아버님이 소천을 하실 때 아버님은 교회의 우리 장례 예식대로 하지 않으셨는데 고모님께서 할아버지의 관에 십자가를 꼭 덮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아버님이 케이 이제 성당하시고 십자가를 이제 덮으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때 그 흰 천의 빨간 십자가가 지금도 그대로 할아버님께서는 믿지 않으시고 가셨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그 하늘나라에서 너무 잘 계시리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믿음 생활을 아버님께서 하실 때에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주변에 또 아버지 지인분들 옆에 가족들 또 친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늘 손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삶 자체가 이 거친 사업의 어떤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세상에서 살아오시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에 왜 그렇게 평온함이 찾아오는지 그런 거를 제가 너무 이렇게 옆에서 잘 보고 경험을 했던 터라 저 또한 그런 아버지 어머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큰 울림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자녀 양육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버님과 이런 소통이 정말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분도 있는데 자녀분하고는 어떻게 아버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자녀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1: 네,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 좀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딸들하고는 잘 됐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이제 결혼을 우리 아이가 하고 또 선녀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아이들도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와 또 저희 아내를 잘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다가와서 요즘에는 소통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딸 두 아이는 뭐 유학을 가 있지만 또 그들과도 매일같이 또 소통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더 펼쳐줄 수 있는 저도 또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자녀분들한테는 참 귀하고 멋진 아버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이 사회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가 잘 소통하고 싶은데 이 소통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1: 저도 꽤나 소통을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뭐 그 정도 이렇게 전에서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저의 어떤 경직된 삶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냐 늘 이제 저를 돌아보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를 깨달았던 게 친절하게 살자. 친절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배려하는 자세로 이렇게 서고 또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그 제품 속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다 보면 그 되새김 속에

0: 처음 친절히 녹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친절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래서 자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부모로서 새겨보고 또 새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자녀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감동 속에서 경직이 되어 있는 또 소통이 안 되어 있는 어떤 고리들이 점점 이렇게 풀려나가는 하나의 고리가 아니겠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히 더 친절한 부모님이 되면 자녀와의 소통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1: 부모와 자녀 세대가 잘 소통해서 잘 살고 싶은데 이 경계가 이 감정의 경계를 너무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친절하려면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 같아요.
0: 아유, 그렇네요.
1: 그래서 자녀들하고 우리 부모 세대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할 때 그 마음들이 서로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0: 있습니다.
1: 네, 어떤 분이신가요?
0: 저희 친구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네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평택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표본 또는 어떤 믿음의 향기 이런 것이 좀 덜 진하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두 친구에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또 모습과 제가 사실은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은 많이 느끼고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 다닐 뜻이 있는데 한 친구는 아직까지 너무 경고해서 그 두 친구를 전도를 꼭 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네. 박기환이고요. 또 이용무입니다.
1: 네. 우리 두 친구분이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그분들에게 박기환님하고 이용무님에게 음성으로 좀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기환아, 용무야,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 전 7일간의 고통 또 그리고 부활되고 난 이후에 그 삶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의 다른 점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믿음에 더욱더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영화화된 걸 내가 꼭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
1: 우리 집사님의 두 친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사실은 우리가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는 분들의 속에는 늘 기쁨과 또 희망을 품고 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마음에 또 멍이 들어서 정말 기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적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힘들 때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겪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볼 때 나의 어려운 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긍정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기쁨은 또 옆에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정말 이 지구상에 꼭 필요한 방송인 것 같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느끼고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했던 목사님들의 사진, 또 책 표지들, 또 이름을 벽에 적어서 붙여놓아 봤습니다. 그분들이 목회 길을 뒤따라온 후배들에게, 또 신앙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목사님의 청년 시절, 70년대의 청년기를 보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고 또 믿음 좋은 부모님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룬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속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인, 말하자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종교 생활을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담당 전도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 또 청년부의 모든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헌신을 이제 올려드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고 또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70년대였는데 자기 차를 소유할 만큼 자기 분야에서 조그만 성공들을 거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수련회 장소를 이제 답사하게 되었는데 서울 근교에 여러 수련원들 또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예전에 기도원이나 수련원이 하루에 몇 번 가는 정기적인 버스편을 이용하면 한 군데 가서 또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을 정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과 함께 서울 근교의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수련원을 이제 여름 수련회 장소로 결국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섬겼던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내년에 받게 되는데 안수를 받게 되면 자신은 아프리카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또 아프리카에 갈 것이라고 이제 미래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청년에게 믿음 좋게 보이고 또 교회를 잘 헌신하는 또 자기의 사역을 돕는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좋은 동역자로 나온 것처럼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이 청년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익숙하게 여러 번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만 있는 차 안에서 전사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뭐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바나바가 되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사님을 보면 뭐 다른 일이 생각나야 되는데 전사님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바나바가 누구야? 뭐 이런 질문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세밀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점에 주문을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책들,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한 유대인 청년을 목회자로 부르고 가르치고 세워서 일자리를 주어서 함께 공동으로 목회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중반에 바나바가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끝까지 바울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듣기에는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터이니 너는 나의 조연이 되어라 이렇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전도사님을 만나면 얼굴은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은 쓰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날 때 이 청년은 약속대로 아프리카까지 가는 가족들이 가는 항공비용 또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매월 선교비 전액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잘 씻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학생 선교운동, 70년대 대학생 선교운동에 기반을 두고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청년사역이 캠퍼스마다, 대학마다 아주 활발할 때 혹시 대학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게도 있는 경험이고 저도 누군가 저를 돕는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나바를 찾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개척의 시기, 뜨거웠던 개척교회들이 부흥하던 시기에 선교단체처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강조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운동권 조직처럼 단단한 결속력을 강조한 교회에서 혹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본인 경험처럼 경험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서로 균열이 있으면 이견, 다른 생각들이 생기고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때로는 신앙의 생활을 멈추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품에 안고 고민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제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 성경에 좋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게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인데 너희는 중간에 가로가 있지만 나의 친구라.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사회입니다. 주인과 종이 완전한 주종관계를 이룹니다.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명령하면 들어야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때입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시대를 뒤바꾸어 놓는, 변혁시키는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일종의 신앙운동가였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30대에 겪은 이후에 늦게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대학원에 다시 갔고 늦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청년 시절의 경험을 복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은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전도사님의 제안, 나의 바나바가 되어주겠습니까? 하는 제안에 좀 괘씸하게 생각했던 이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을 교회에 다녔어도 청년 시절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즉 세상에 있는, 즉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믿음 생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세상은 일종의 직선 구조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선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제가 제 원고를 접어서 표현하면 직선 구조는 이 선 안에 여러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바나바가 뒤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나를 앞지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뒤져 있는 사람이고 패배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성서적인 세계관이 열린 다음에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선적인 세계관,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경쟁해야 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강한 사람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유능한 사람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속 시원한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울도 바나바도 주연도 조연도 쓰임받는 상황과 시간과 규모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나를 친구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관점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하면서 그 청년 시절에 그 짧은 에피소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본인의 소회를 적는데요. 지나고 보니 유치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바나바가 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하고 그 말을 한 그분이 믿고 괘씸해 보이고 좀 속상한 것은 나의 유치한 생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에게 설교 과제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유치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 질문을 품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깊이 다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좋은 답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대부분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요. 쓰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관점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6살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70명, 80명이 다니는데 1등부터 80등까지를 매달 가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1등부터 600등까지를 가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720명쯤 다녔는데요. 1등부터 720명까지를 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들어가면 1등부터 1,000명을 가려내서 뒤에 10%를 잘라내고 앞에 10%를 빨리 승진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직선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가? 내가 주인공인 것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임기가 끝나고 혹은 어떤 일이 있어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면 내가 조연인 것 같아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정도의 성숙함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주인공인가? 내가 조연인가를 따진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의 시대 우리가 그토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초기교회 가운데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초기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교회 가운데 부흥했고 큰 규모로 나아갔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제일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프게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갈려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가 옳다고 손들어달라고 그럴 때 이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도 속해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하고 갈등을 하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 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아볼로 편이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울 편인가 아볼로 편인가 혹은 개바 편인가 혹은 그리스도 편인가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지어진 고린도 교회의 두 축입니다. 두 리더입니다. 아볼로를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는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인들은 바울을 따르는 자가 생기고 아볼로를 따르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돕는 조연 혹은 단역배우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책도 있고 제가 직접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듣거나 의견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주인공이라고요.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도 아볼로도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심었고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세운 교회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목회해서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신문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매우 위대한 일이었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에서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울을 쓰셨고 그 자리에 아볼로를 쓰신 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쓰셔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심고 물주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한 주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조연지를 계속 여러분들

0: 우리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따지고 생각하고 갈라내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상당 부분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가운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된 사람,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교사와 신앙교사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신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하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우린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큰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남편이 주인공이 되고 아내가 조연이 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물어봅니다. 누가 결혼의 주인공이냐고 물어봅니다. 요즘처럼 아내가 주인공이 되고 남편은 부속물이 되면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요즘에는 남자가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을 이 세상 무엇보다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앞으로도 이어져 내려가는 까닭은 하나님이 천하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고 여기시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실까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욕심에 따라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것,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 욕심을 꺾고 혹은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세대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국에 9191번

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송가에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기다려주십니다. 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4494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1127님,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 아들,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가슴으로 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자녀분들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경책 보내드리고 싶은데 샵 1069번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172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조찬미의 음성으로 주말씀 내삶 비출 때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42님,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일 성가 연습 중에 귀한 찬양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찬양 연습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건 맞죠? 정말 찐 애청자님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복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1800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 후다닥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셨는데요. 예,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패밀리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참 좋으신 주님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들판에는 여전히 비 대신 메마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의 삶도 함께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릿고개에 가뭄까지 겹쳐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필요한 공급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메마른 땅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도 회복과 복음의 빛이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0: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요. 더 깊이 북한 땅의 현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북한의 많은 이들이 하루의 양식을 걱정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때에 손을 펴시는 분이심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공급이 되고 또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잠시나마 그 땅을 마음에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상황을 알아보며 그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시간이 될 다양한 코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20년 만에 연락이 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11명을 전도했던 놀라운 내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의 성경에 필요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동안 모아왔던 자기의 저금통을 모두 털고 엄마의 헌금 만 원까지 더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보내왔더라고요. 특별히 영화의 줄거리 중에 주인공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일기장을 읽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는 검은 책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고발했습니다. 그 일로 가택 수색을 당하고 성경책이 발견되어 어머니는 감옥에 잡혀간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모퉁이돌 선교회를 시작한 이상 목사님은 1985년 중국에 갔을 때 만주 지역의 조선족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성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달하던 중 한 번은 성경을 갖다 주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따라 나오더니 선생님, 요만한 성경이

0: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 성경을 보내면서 성경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성경 한 권 얻기 위해 어떤 이는 40년, 또 어떤 이는 20년씩 기도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모두 빼앗기고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보내진 성경을 받고 감격한 성도들이 고맙다며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과 다 찢어진 낡은 촉보금과 손으로 베껴 쓴 헤어진 성경도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북한에 보냈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을 보내는 것이 발각될까봐 방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밝혀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에 다리에 작은 성경책을 꽁꽁 싸서 맨 다음 두꺼운 바지를 몇 겹이나 입고 가져가고 자전거 타이어에 넣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오징어 꾸러미 가운데를 파내고 성경을 넣어 가져가기도 하였고 텔레비전 부품 속에 숨겨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비늘에 싼 성경을 몸에 칭칭 감고 깊은 밤중 강을 건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이 필요하고 보내져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의 성경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국경이 봉쇄되어 성경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북한에 말씀이 보내지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원하는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성경을 보관하는 거점을 마련해 두고 성경 배달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더 많은 길과 문들이 열려서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에 성경을 배달할 신실한 사역자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배달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 단위로도 성경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달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급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박희봉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을, 부모님께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경은 여느 가정과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며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의 가족입니다. 이들 선교사는 2000년대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면서 탈북민을 돕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2013년, 14년 사이에 북한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를 돕고자 하는 일에 대해 북한은 국가 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을 죄목으로 삼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적으로 납치해 간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생사 확인조차도 해주지 않는

모습에 가족들은 답답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새 선교사의 억류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었지요. 이후 다른 억류 사례와 혼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 이후 정부의 실제적인 구제책이나 대응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해외 시민단체가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 독재에 맞섰던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 히데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과 시민의 자유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메이 히데 인권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 지난 3월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를 선정하고 가족들에게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후 19년이 지나 지금은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남은 가족들의 바람은 부디 생사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디 이들의 생사 확인뿐 아니라 이외에도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화상 상봉 등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화목한 시간들 안에서 함께 웃는 시간도 갖겠지만 세상이 잊어버린 눈물과 원통함을 먼저 굽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영광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며 기꺼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세 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의 상봉과 만남과 생사의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작은 불씨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온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속성이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거룩한 통치이며 모든 시간과 공간 위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 가운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는 삶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다는 결단 말이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며 사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기쁜 일이 있어서 천국 종친의 옥탑박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이다정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가슴마다 파도 친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나의 삶,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 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될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 꽃가루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꽃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해주시오.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포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포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배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명 중 3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베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9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 중 오시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 있는 코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의 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0: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씨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2: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0: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다음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에게 이 원한을 사서 그 형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졌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날씨는 뭐냐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한테는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준 단어가 있는데 돌베개예요. 돌베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 찬데 얼굴 대고 자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와사가 온다고. 근데 이 야곱은 별 것이 없어서 개나리 뽑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자는데 이 돌베개가 사연이 가득한 돌베개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게 지금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800km 돼요. 그러면 길로 가면 한 1000km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한 100km쯤 갔을 때 숲곳이라는 곳, 저 뭡니까? 바로 이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3일 길,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내지 30km 된다 그래요. 그럼 한 3일 정도쯤 갔을 때에 그가 밤이 되었을 때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것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도망자의 초조함, 불안, 형의 칼을 피해서 가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래서 누워있는 이 돌베개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염려와 걱정의 베개는 아닌가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내가 다시금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 광야길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에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오르는 그 삶까지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이 뭘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광야에 찾아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형 에서밖에 없어요. 목적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광야에 사는 짐승들과 해충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역대의 사기극을 벌여서 그리고 도망가는 어쩌면 죽어 마땅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야곱. 이 야곱이 다시 일어서서 그가 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찾아갔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은 이 광야에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잠을 든 그 야곱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 뭘까요? 자기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시원찮은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니,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이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곱만 이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있나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못난 사람,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모르죠. 우리 부모는 몰라도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 낼 그런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바로 그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간 그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서 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세상에서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찾아간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는가,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아픔이 뭐냐면 배신당한 아픔이에요. 용서하려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다니,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준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면 도망갔잖아요. 이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로 성공하면서 살았습니까? 맞아, 내가 원했던 가정이 이거야, 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이 이거야, 아내의 모습이 이거야, 그렇게 성공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부모로서도 혹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품 안에 자식이 맞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원했던 자식의 모습은 저것이 아닌데 이 자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쩌면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사업에서도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패해서 예외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실패자예요. 우리는 배신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두고도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고람되어 외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뭉개고 하나님 뜻을 밟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배신자요,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 내 삶의 미래를 나도 알 수 없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 인생의 광야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 자신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가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라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12절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근데 이 사닥다리를 볼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닥다리는 바로 난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존경받으며 살려고, 좀 더 여유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오늘도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공부하기도 하고 장사하기도 하고 사업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올라가던 이 야곱, 그러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작금까지도 빼앗았던 이 야곱, 그런데 그 사다리 위 꼭대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바로 내 삶이 오늘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데, 하늘로 이어지는 그것에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은 더 게으름뱅이들만 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내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을 해도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인생의 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과 언약을 주, 너희 자손들을 그 이 땅에 누리도록 할 수 있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충격받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혼자 산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구나. 그 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외로움이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것보다 더 큰 삶은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복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손 벌릴 데도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강 앞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모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왕족이에요. 애굽에서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신용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결국은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걸 봤어요. 저렇게 위대한 모세도 너무나 힘들었던 사역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기가 꺾여요. 기가 빠져나가요. 조금도 움직이지 없어요. 다 가졌는데 그 자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내가 함께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저들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 광야까지 오면서 보여준 삶을 두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리고성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요사 1장 9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분명히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장막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 동일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희들에게, 너 인생이 광야길과 같으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있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과 시련과 광야의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포기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꿈을, 그 복을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에선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길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아가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너를 붙들고 함께 갈게.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를 보호할게. 너에게 공급할게.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붙잡고 이거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야곱이 가진 목표가 이런 목표예요.

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맹세보다도 훨씬 더 강하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단순히 야곱이 서원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맹세한 것을 서원하여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야곱이 서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이게 조건절이 해석할 때 if,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임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은 맹세의 이 언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듯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떠나면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고 이삭의 하나님 약속도 보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고 할아버지를 떠나니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오실 수가 없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겠다. 그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기의 고달픔의 상징이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있을 거예요.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했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우리들 속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거기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다시 일어섰던 이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일부분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꾸며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고린도전 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July 프로젝트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도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공인현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들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납을,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낙담된 마음, 지친 마음들, 또 자책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헬이 부릅니다.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주께 드리네로 불려지고요. 네, 봉헌 찬양으로 많이 드려지는 이 찬양의 원 뜻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의 배경을 알아봤을 때 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가 이 곡을 지었는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또 목사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병상에 누워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문필가 있다고 합니다. 1856년에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고통을 겪었죠. 그 사건 이후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시는 13년 동안 묻혀있다가 남편 프렌티스 목사가 그 편지와 시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이트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라이톤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대환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지금 들은 찬양이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들을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며 미라클 워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프로미스 키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크라이스트 처치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어,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1: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전파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다치고 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육의 박형민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곁에 주어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안에서 무엇이 착한 일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실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착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있는 곳을 따뜻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으로 더 많이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철저한 모범의 리더십이었다. 겸손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나 조용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30년을 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는 깊은 겸손이 배어 있었다. 그가 열두 제자를 훈련시킨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게 한 것이다. 그는 역동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고 몸이 아픈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늘 고쳐주고 축복해 주었다. 사람을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다루었다. 후에 열두 제자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행한 일들은 다 스승인 예수님의 삶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당장 나의 삶이 다음 세대가 따라할 만한 것이 되도록 내가 살면 된다.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또한 당신의 온 삶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보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본 원칙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큰 일을 맡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당신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 이상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이 불충성했던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 세대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된다. 믿음의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해주는 열린 초청이다.

존 번연의 기도학교,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깨달음 있고 하나님께 애정을 쏟아 놓는 기도가 아니라면 단지 이빨린 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기도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인격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모든 사도가 그 인격체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우리 특별한 직분자들,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하는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목사나 교황, 고위 성직자들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마음만 먹었으면 기도서를 처음에 쓴 사람들만큼 잘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나 은사 면에 있어서도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서를 쓰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 대상도 모르며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매개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성화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듯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제게 내려주시고 제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를 충만케 하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며 제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 힘만 가지고는 저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어떤 문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가장 깊은 소망과 필요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의 고백하지 않은 죄를 드러내주심으로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위해 기꺼이 중보해 주셨습니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도움과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6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애굽왕 바로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를 점점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가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아이를 받아주었던 히브리 산파에게 내렸던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군대를 포함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내용은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 이런 말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잃고 아파했을까요? 꼭 본문에서 그들의 눈물과 절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는 스스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겠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자신은 저주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지요. 우리 각자도 나로 인해 뿌려진 씨앗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모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나면서 산파로 인해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강에 던져지든지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바로 그 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또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의 믿음,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들의 믿음이 모세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산파나 모세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권위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 바로처럼 나와 타인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와 타인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소망하기는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 모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거운 문제 속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 말씀. 매일매일을 늘 푸르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요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도 어느덧 5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부 전반부 스데반이 순교하는 11번 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부 후반부 12번 곡부터 시작하여 1부 마지막 곡인 22번 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후반부의 주요 내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먼저 12번 곡과 13번 곡인데요. 사울이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네와 베이스 아리아, 저들을 멸하소서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협박했네, 사울이 또 제자들을 위협하며 몰살하려 했네, 그가 악독한 말로 말하되, 이런 짧은 테너 레치타티브 후에 사울의 베이스 아리아가 이어지는데요. 매우 격렬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기독교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이 주를 몰라 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이로다. 주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13번

알토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인데요. 기독교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만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리와 함께 다메섹으로 갔다. 대제사장의 영장과 명령을 받아 주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까지 체포하러 갔다. 주는 저를 잊지 않으사 기억하셨네. 주 앞에 머리 숙여라. 가까이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2번 13번 곡이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다음 14번 곡에 담고 있는데요. 14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와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합창으로, 사울의 목소리는 바리톤, 그리고 해설자는 테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올 때 홀연히 큰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주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떨며 대답하되 어떻게 하오리까. 이르시되 일어나 성에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말할 자 있으리라. 사울은 이 사건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15번 곡은 회개한 바울을 향하여 합창으로 격려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격렬한 관연하게 전주 후에 합창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임했네. 라며 힘차게 노래합니다. 이어서 대위법적인 진행으로 보라 어둠이 땅을 뒤엎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에게 가리로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4번 15번 곡이었습니다. 다음 제16번 곡은 코랄입니다. 깨어라 부르는 소리 있어. 이 곡의 선율은 바흐의 유명한 칸타타 BWV 140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깨어라 부르는 소리 있어. 너 신부 예루살렘아 보라. 신랑이 오네. 등불을 밝혀 맞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가까워. 내 주님을 만나리라. 이어지는 17번 곡은 테너 레스타티보인데요.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6번 17번 곡이었습니다. 다음 18번 곡은 두려운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바리톤 아리아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멸하지 마소서. 내 입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모두 씻어 주소서. 이어지는 19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제자 있었네.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나를 위해 당할 고난을 보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8번 19번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번 곡은 사울의 회개와 고백이 담긴 베이스 아리아와 합창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다하여 영원토록. 일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곡은 사울의 독창과 합창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21번 곡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며 일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냈도다. 너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도다. 그의 눈에서 빛물이 떨어졌도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도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였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20번, 21번 곡이었습니다. 맨델스존은 원래 사도 바울, 엘리야, 그리스도 이렇게 3부작 오라토리오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엘리야는 완성해냈지만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3분의 1만 작곡되고 나머지는 미완성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삶을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음악 예

22번 곡 합창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회심까지 제 일부를 총정리하는 합창인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량 없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오직 주께 있도다. 주의 판단하심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은 알지 못하리라. 주의 영광 찬송하라 영원히. 아멘.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 1부 마지막 곡 22번 곡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제 1부 끝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저다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아,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 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방송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새 짓는 것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요한 프랭크의 시에 요한 크루거가 작곡을 한 전형적인 독일 코랄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의 익숙한 한국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 찬송은 한국교회가 발행한 찬송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찬송입니다. 2절 가사인데요.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을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을 함께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동남성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도를 몇 곡 선곡하여 찬양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은 성부의 어린 양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이죠.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담는 내용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서도 온음 낮게 전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홀브르의 곡이기도 합니다. 송영옥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중복음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성결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 목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찬송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분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아마 미국 작곡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동감리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미국 필라델피아 태생의 여류 찬송작가이며 교육자인 엘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의 찬송입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3절 가사입니다.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귀한 찬송을 마드리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엘자베스 페어슨 프린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낳기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간 성도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찬송에서 드리는 경배 찬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입니다. 토마스 켈리 목사가 시를 쓰고 미국 음악 교육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로엔 메이슨이 곡을 쓴 찬송입니다. 주요 3하운만을 사용하고 선율이 너무나 단순한 음악적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찬송의 회중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이 문명선 PD, 저는 찬송비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Psalm 46 verse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Happy Lord's Day, everyone. 행복한 주일입니다. Happy Lord's Day. Happy, happy Lord's Day.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네,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what? This is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 Psalm 46:1.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And strength. 힘이시니.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 of trouble. Right?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You know, I actually like the both version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s of trouble. Amen. You know, there are days when we feel tired, worried, or unsure about what will happen next. We don't like it, right? But today, God reminds us that we do not have to carry everything alone. 네, 때로 지치고 걱정되고 또 낙심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He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He is 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Amen. He is our refuge and He is our strength. And He is always near,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특히 어려운 순간에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No matter what you may be facing today, may you find comfort in knowing that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Because God is with us, right? Amen.

0: Suit Up, a Ben Spear.
1: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V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problems come suddenly, right? 우리 삶에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But God never asks us to carry every burden by ourselves.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고민들, 낙심함도, 질병도 다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So he invites us to come to him with our fears, worries, and pain.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걱정도 아픔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When a storm comes, people look for shelter.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They look for a safe place to rest until the storm passes, right?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That is exactly who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He's our shelter in the storm.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He's our strength when we feel weak.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In everything around us feel uncertain, God remains faithful. That is very important.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말자고요. Amen.

0: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I love that hymn.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Psalm 46 verse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Amen. The storms of life may come and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feel tired, discouraged or afraid, but God is always near us.
1: 우리의 삶에 폭풍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요.
0: He sees your tears.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He knows your worries.
1: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요.
0: And he cares deeply about every part of our lives.
1: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은 깊이 깊이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So this week, whenever you feel overwhelmed, remember these words from Psalm 46:1.
1: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
0: Amen. And let'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0: He's a good God, everyone. Have a blessed week.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1: 진이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 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제로,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 궁궐에서 살아 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습니다.

믿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량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계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 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뜰 때까지가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유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 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행군 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그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 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또 맡겨요. 그럼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 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 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 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것 좀 먹고 또 벌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온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보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0: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아,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 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 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 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 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 못 가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효환 교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 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시설 공격으로 국영에너지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이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활동을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른 감시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둥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YG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1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돌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 아, 빛을 비추어주시는 네. 환히 비추어주시는 네, 네.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0: 네.
2: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3: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창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창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네.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 잘 돼지고 우리를 네. 헤아려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2: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0: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2: 네. 네
0: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간에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네. 잘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네,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2: 네.
0: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0: 주기도문.
2: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0: 네.
2: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3: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2: 네.
3: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또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2: 네.
3: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0: 가서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지금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아콰이어의 어두운에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1: 네.
0: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예, 네, 제가 북한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차집이 있습니다.
0: 아, 차집이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들 여러 개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땐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 물을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
0: 보통 차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에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갔을 것도 기대해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0: 아.

0: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에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차집을 사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차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1: 인삼차.
0: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1: 비싼데 여기서는 비싸잖아요.
0: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각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0: 네, 이번에 5월달 말이에요. 네. 5월달이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있고.
0: 네. 있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로무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만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해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네.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네.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그런데 한국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네.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0: 있나요?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라 안 그러고 교원이라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네.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막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네.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네.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0: 네.
1: 이런 느낌보다는
0: 네.
1: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0: 네.
1: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0: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1: 오.
0: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로는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1: 네.
0: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 네.
0: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매 학년마다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다른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1: 네.
0: 거의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1: 그러니까
0: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사진도
0: 드리기도
1: 넣을
0: 하고.
1: 수 있고.
0: 예. 특수 주문지장 한 거죠.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1: 네.
0: 그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유명해서.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0: 네.
1: 이걸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0: 네.
1: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거기다 또 돈 좀 깨 쓰는
1: 네.
0: 이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밌게 모여서
1: 네.
0: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딱 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네,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1: 네.
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0: 네.
1: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0: 네.
1: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 한 큰은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 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0: 네.
1: 거의 $0.5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 한 잔에 그렇게? 또 선물을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1: 네. 아무튼.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

0: 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네.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용들이 엄청나게 수습장들이 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것 따라 쓰고 수습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문 말씀도 북한서 제가 수습했었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자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술을 다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회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 자유와 평안을 바로 알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며 왕관과 고리를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됐다, 속 시원하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고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15 광야를 건너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비천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슬픔이에요. 다윗은 광야 훈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0: 있었어요. 그에게 사울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지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이 둘을 모두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아니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기에 다윗은 거룩한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만 느낀다면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다윗처럼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다윗의 거룩한 슬픔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단호히 처단합니다. 앞서 이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이 공의, 즉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은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면 원칙 안에서 품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편애하고 아첨꾼들만 곁에 두다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원칙을 지켰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조차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누군가를 욕해주거나 비방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반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거룩한 적용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 즉 기복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거룩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며 혹은 나를 힘들게 했다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힘든 사건이 연이어 찾아와 회개하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과 맞물려 승승장구하자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과 거래하며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니 학창시절의 서름을 보상받는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지요. 그렇게 인정 중독과 옳고 그름의 포로가 되어 의뢰인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결혼 실패, 추락사고 등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왔어요. 그렇게 무너진 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되었죠. 그제야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버릇없이 군 행동들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큰 죄임을 깨닫고 떨며 회개했어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저나 잘할게요라고 겸손히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사람 분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곁에 두었다면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질문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훈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집니다. 아말렉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속으로는 마땅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다 받아주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토록 기복으로 똘똘 뭉친 저희의 욕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0: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신학 성경 연구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처음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해 보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임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줄이고 결핍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합니다. 이 시대는 빠름과 즉각적인 만족을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해도 불안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참지 못하는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먹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돈을 지불하며 절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는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배고픔을 통한 영적 훈련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한 끼를 금식하는 일조차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을

0: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내 안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멈추는 행동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내 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닙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말을 쏟아내고 싶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고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금식은 그 욕구들 앞에 멈춰서는 훈련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채우기 전에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경은 금식을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에서도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금식은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지라. 금식은 시험을 이기고 내 사명을 분명히 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와 금식 속에서 비로소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강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속도를 늦추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금식은 몸의 허기를 통해 영혼의 굶주림을 자각하게 합니다. 단지 음식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댄 감정들, 인터넷 게임에서 스마트폰까지 일상에서 쉽게 찾았던 위안들까지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해집니다. 금식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집중의 행위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동안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배고픔은 내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작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 기도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576번님,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어 극동방송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방송 들으면서 상대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또 상황이 또 해결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사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김씨 일가의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고 생사를 건 탈북을 성공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머님은 1년 만에 제가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공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미 아들은 지금 한국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머니가 남수선 도주를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어머님을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시신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언론이 다 다루지 못한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울러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향한 한국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찰. 이번엔 청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 포럼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에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 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대표이자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청주 극동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새기며 어버이 주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할애를 받는 시기가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늘 변함 없으셨던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버린 부모님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랑의 모체이신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예요.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렸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 대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위에 북미가 있고 밑에 남미가 있죠. 그리고 북미랑 남미 사이에 얇게 이렇게 연결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쿠바 같은 땅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스도 보면 이 그리스도 저 위쪽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역은 이제 아테네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연결하는 얇은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얇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때가 주후 한 51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51년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대평화의 시기가 로마에 찾아오는데 그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 의한 대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대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뭐가 활발하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무역로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이거를 로마 제국에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동쪽 항구, 서쪽 항구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쪽 항구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 항구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와 레카이온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문물이 수입이 되고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항구 도시는 음란합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면 막 이 정욕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리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죠. 이제 이 좁은 이 두 항구를 연결하려고 지금 이제 로마 시대에 거기에 운하를 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대단하다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일종의 이제 국제 도시였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양하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디냐? 에덴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어떤 분은 읽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왜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 회당장조차도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죠. 이때 또 많은 핍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않을 거다. 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사실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고요. 여기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거의 2년이 채 못 되는 18개월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18장 19절 사도행전. 그리고서 19장으로 가면 이 아폴로죠. 아폴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서 날마다 복음을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전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의 영향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함께 영향을 받고 자랐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아시아, 이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오셔서요. 16장 8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지나는 길에,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데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려고 하느냐. 이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려니까 근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나한테 직접 세례를 줬는데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자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던데 나는 아볼로한테 영향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직접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개바,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최고지. 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배후에 누구다, 누구 영향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아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해야 복음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막 싸우는 거죠. 게다가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음란하게 사는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또 음란의 문제로 막 싸우고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또 거기 이제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와서 티격태격 싸우고,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지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저마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 이야기 하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바울이 낫다. 뭐 아볼로가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 영향을 받고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아폴로가 더 낫던데, 예수님이 더 낫지. 이러면서 확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변론. 누가 더 나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낫다라는 입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야, 바울은 말은 현찬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던데, 아볼로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던데, 말은 잘하지만, 그러면서 막이 안에 이제 헬라적인 그 당시에는요, 자기 주장을 이제 잘 얘기하려고 헬라의 변증 수사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막이 서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요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이 최고 지혜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 창조주가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지만,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그래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지혜로만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 듣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전도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발견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발견 못합니다. 결국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만 보이다 보면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왜? 아, 이거 해서 안 믿을 것 같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고린도교에서 막 헬라 철학을 가져오고 수사학을 가져오고 누가 더 낫다고 막 변종으로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 능력,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헬라의 로고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거리끼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받으신 그리스도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왜냐하면 헬라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데아로부터, 이데아가 이 세상의 형상과 진료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복잡한 철학 사유 체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거리껴 보이는 이것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미련한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때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0: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붙드시고 바꿔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는 믿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죠. 고린도교회 분열의 배후에 도사린 철저히 세속적이고 또 개인적인 욕망들이 숨겨진 주장이 잠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결코 터를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숱하게 겪습니다. 그릇됨이 잠시 승하는 듯 보여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일은 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 우리 안에 견고하게 터를 잡고 오늘도 그 힘으로 전진하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이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히 붙드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일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오늘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12명이었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크냐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할 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함몰되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장수가 18장이잖아요. 근데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쭉 이 방향으로 걸어왔는데 방향을 바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패인 곳이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게 지고 험한 길이 평탄

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낮아지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들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더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영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영적 겸손과 낮아짐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아이라고 썼어요. 아이를 낳음에 강보에 싸서 어디에다 놓였다고? 구유에 놓였다고. 그때 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존재, 그게 아이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지 생각대로 살고 교만하고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네버에 네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자의적으로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고 그렇게 한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 존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의, 공의와 그리고 의와 인, 사랑, 긍휼 그리고 신, 믿음.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지킨 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기에 더했죠.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맹세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질에 탐욕이 나서 백성들이 물질,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결단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변형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외식과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충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만고불변의 진리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했죠. 우라노라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수세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 헬라 아노텐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거듭, again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는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above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 태어나지 않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결단코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3장 5절에 거듭나는 걸 말씀해 주셨죠. 거듭나는 게 뭐냐? 3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거, 성령!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다. 자식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산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 자식에게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방신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갈대상자에서 애굽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곳은 수많은 이방 신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우뚝 서잖아요. 요게벳이 유모로 그 옆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한 것과 무관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나시린의 계명을 어기고 평생 여자에 둘러싸여서 사사로 세운, 사사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에.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리고 모세.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 모세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느냐? 삼손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그 사람이 쓰느냐를 보면 다 드러나요. 내 시간, 내 물질, 남는 거 하나님 앞에

0: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는 걸 요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힘든 원인이 뭘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요분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맞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씨름을 해. 그 사람한테 따지고 사람한테 원망하고 황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씨름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하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욥이 마침내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죠. 이 욥의 지혜, 원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대의 지혜자라 불리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직업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직업적 지혜자. 우리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철학자, 왜 직업적인 철학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해 주려고 해요. 욥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너 왜 이런 줄 알아? 이거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너 왜 이런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이 널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욥의 생각도 친구들의 생각도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계속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오셔서 나하고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 욥에게 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욥께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뭘 알아 이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것처럼. 네가 뭘 알아? 네가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있었어? 네가 내가 저 바다를 만들 때 있었어? 네가 저 별들을 세봤어? 네가 도대체 뭘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한 것 때문이네요. 하나님 이거 할 말 없어서 네가 뭘 알아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한 걸 욥한테 진짜로 말해버리면 욥 더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단에게 욥을 그렇게 치라고 쳐도 괜찮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은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그러네요.
0: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속해 보여요.
1: 맞아요.
0: 욥기는요 우리에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니네가 뭘 알겠냐 말해준들 이해할 수 있겠냐 다만 지혜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리다가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해소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본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욥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구했던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 고난이 왜 옵니까에 대한 이유를 못 들었는데 그냥 무너져버려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그저 제 가운데 앉은 자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해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1: 네.
0: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1: 다 괜찮아.
0: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중요... 네. 너무나 거대하신 하나님을 맞아요. 경험한 자는요 이 나머지 내가 크게 느꼈던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서 얼마나 작은 일인지 배가요, 부산항에서 보면은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1: 그치.
0: 화물선, 유조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요.
1: 쪼매네.
0: 쪽배예요, 쪽배.
1: 그렇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는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욥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경외란 무엇인가.
0: 네.
1: 우리 욥기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그동안 읽었던 욥기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또 바꿔놓으시는 예, 그런 오늘도 명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죠?
0: 성형 1독 캠페인 한 권 한 단어 욥기의 한 단어는요.
1: 경외.
0: 네. 있습니다.

0: 욥기 말씀 함께 나누는데 목사님 참 이 찬양 가사처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때 예 이 땅을 누가 만들었니?
1: 아멘.
0: 이렇게 딱 말씀 그치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다 예. 그냥 그럼 하나님 이 땅 만드신 분인데 이게 더 이상 무슨 내게 문제가 되나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1: 그분이 또 사랑의 네. 하나님이시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정말 그 뭐랄까요 뚝뚝뚝 사랑이 떨어지는 예 꿀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자 오늘의 약속 노트
1: 네.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0: 아멘.
1: 아멘.
0: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본문
1: 대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위험 가운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불안은 다르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둡고 위험한 방향으로 상상을 하면서 현재를 잠식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력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면 그것이 마치 현재에 느끼는 것과 같은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안의 감정을 염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마음이 분열된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뭐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마음 중심에서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어두운 부정적인 가능성들 앞에 거기에 점점점 끌려가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 또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불안을 경험하는 이 이유, 이 아이러니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에 비례해서 이 아이들의 불안들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녀를 잘 키우시고 싶은 열망과 바람과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 조금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기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녀를 더 잘 키우고 더 성공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는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점점점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자녀들의 기대하고 바라는 잘 자라는 것의 기준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점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그저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다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한글과 수학은 빨리 깨쳐야 되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영어를 제대로 좀 해야 될 텐데. 중학교 가면 좋은 학원이 어디일까? 뒤처지면 안 돼야 될 텐데. 고등학교 가면 얘 어디 학교는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이제 자꾸 이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의 기준이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더 앞서가고 공부도 잘하고 점수도 잘 맞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자꾸 앞서가는 것들로 이제 가다 보면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에는 은연 중에 이런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뭐냐? 나는 내가 잘할 때만 기쁘다. 나는 내가 못할 때는 실망스러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마음 안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의 확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나는 충분히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려면 잘해서 보여줘야 돼.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항상 이 I love you의 뒤에 because가 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네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이야. 자, 이런 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은연 중에 불안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왜냐하면 100% 항상 잘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시험 앞두고 불안해집니다. 관계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요즘 자녀들은 특히 이 시험 전에 불안이 커서요. 시험 당일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이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못하면 거부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경우들이 많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랐던 환경과 가정과 또 동료로부터 불안을 전수받고 그 불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통제하고 엄하게 혼냈다면 하나님도 무서워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벌 주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도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못하면 무지하게 벌 줄 것 같아서 두렵죠. 또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살아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듣지 않는 그냥 멀리 계신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 불안한 인류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이 불안의 이야기는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성경의 첫 페이지에 이미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죠. 하와가 뱀으로부터 들었던 말, 뱀이 제일 먼저 하와를 흔들기 위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심은 거죠. 뭐라 그러냐?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너 하나님 말 그냥 덮어놓고 다 믿니?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좋은 거를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주고 숨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너희 편인 줄 알아? 그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자, 요게 불안의 이 신학적인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가 이 말 한마디에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죠. 하와의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불안이 점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상상력이 커지는 거죠. 어릴 때 자녀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난 어디서 왔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반복적인 말이 불안하게 만들어. 나는 다리 밑에서 그지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가끔씩 옆집 아이가 노는데 야, 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이게 쑥 들어오면 증폭이 되는 거죠. 이 뱀이 사람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전제,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전제가 어떻게 할 때 흔들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 자체에 균열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의심에 의심이 증폭이 돼서 뱀의 말에 굴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타락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런데 불안이 쑥하니 들어오자 이제는 이 불안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결핍에 떨게 되었죠. 전에는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놈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투사 기제죠. 내 모든 원망을 그 여인에게,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며 그 다음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이 책임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두려움, 수치심, 경계, 회피, 거리두기, 숨음, 도피, 자, 이런 것이 뭐냐, 인류가 최초로 경험했던 이 불안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로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랑 안에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나만의 이기적인 사랑을 찾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형벌 가운데 사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 포보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벌을 예상하는 두려움, 관계가 깨질 것을 예상하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충분하지 못하면 거부당하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안, 애착과 깊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 그러죠. 온전한, 불안함 없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럽니다. 여기 내어쫓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 이 불안과 두려움은 웬만해서는 쫓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내 안에 딱 오면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불안이 불안을 낳고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면,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이 불안이 내어쫓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하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빨리 독립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빨리 내 능력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항구를 나 스스로 건설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삶을 세워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때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점심 뭐 먹을까 엄청나게 고민합니까? 어우, 나 굶으면 살이 또 1kg 빠질 텐데 우리 엄마가 밥을 줄지 안 줄지, 우리 엄마를 믿어도 될지, 부탁은 했는데 밥은 정말 주실지 염려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엄마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친밀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친밀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동시에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처벌을 예상하는 두려움들, 관계가 깨질 것을 예상하는 불안. 이게 종의 심리인데 종이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죠. 왜냐하면 여차하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실수하면 혼되게 혼나고 채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은 늘 구조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양자는 이전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죄와 두려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법적 지위가 진짜 자녀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 아빠라는데 아빠, 이거는 우리 아빠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이죠. 아빠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지죠. 여태까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다가 이 자네가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아빠는 친밀할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아예 하려고 하는데도 떨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불안을 이기려면 친밀함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불안의 반대말은 친밀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의 안정감. 이게 바로 불안의 반대말인 친밀감인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들이 어떤 짐들입니까? 경쟁에 지친 짐들도 있고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짐들이 있죠.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살아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짊어진 책임들,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잘 키워야 될 텐데 어릴 때는 잘 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애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외계인이 되는지 괴물이 되는지 힘들어져요. 지쳐요. 그 탈진이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역시 엄마 아빠의 기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이 기대에 대한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무게를 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이 무거운 짐을 다 감당했을 때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있는 채로 오라고 하시죠. 그냥 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잘 준비해서 내게로 오라가 아니죠. 크게 성공해서 내게 오라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 짐을 가끔씩 잘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요. 오만해집니다. 불안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시편 131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1절에서 3절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나를 입증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에서 나를 입증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보란듯이 뻔 아주 그냥 뿌듯하게 자랑하려고, 멋져 보이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 인정받으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불안, 같은 뿌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한다면 뭐 스트레스와 불안이 얼마나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요. 내가 더 칭찬 많이 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강해져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시편 141편 말씀 2절부터 보면 내가 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그 내려놓음을 갖고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결해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짐을 내려놓고 친밀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다 그러죠. 뭐 큰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안기는 게 아니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엄마 품이 따뜻해서 그냥 거기에 안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주시고, 이거 이전에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좋아, 그 품이 좋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안기는 그 친밀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엄마가 나 밥을 줄까? 이 자녀는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하며 헌신을 하고 밤잠을 못 자며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여기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키웠는지를 모르는 자녀죠.

0: 세상의 논리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엄마가 칭찬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아빠가 칭찬하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어도 내 자녀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죠.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은혜로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 하늘 아버지께 맡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나아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살며 평가받고 조건을 걸고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았던 우리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시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짐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조용히 주님의 사랑 앞에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 성광감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0: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는 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감당하게 될 청년 세대가 보다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을 보태고 또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안현미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용산 제자들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양세영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혼 구령과 세계 선교를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규모는 현재 작지만 최근에 이제 가정교회 목장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기쁘게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쓰고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양세형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행복하게 섬김을 실천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겸손한 섬김의 귀한 모델이 되어주신 거가 정말 귀하게 늘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대학 신입생 시절 안 집사님은 교회에서 나온 전도팀에 의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 저는 대학생 신입생 시기에 캠퍼스 전도 그 교회 그 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성장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던 친구 미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학생들을 되게 아껴주셨던 영어 선생님이

0: 고3 졸업 무렵에 여러분들 꼭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방학 때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그게 하나의 또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특히 이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또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1: 전도자의 손길을 따라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끄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어루만지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소개해 주시는 복된 마음을 응원합니다.
0: 일단 저희 시댁에 한 분이신데 제가 또 좋아하는 형님이 어느 날 극동방송이 좋다고 사랑이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극동방송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때 이제 권해주신 형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듣게 되었고 듣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365일 또 평상시에 또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아침에 찬양과 말씀 중심의 이 방송이다 보니까 운전 중에도 또 잠들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참 힘이 되었고요. 힘들 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 선교를, 복음 전파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0: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베풀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전파 선교사 후원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벌써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폐쇄사인 북한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극동방송 많은 스태프분들 또 여러 귀한 섬진들 감사하고요. 전파 선교사로 미약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기쁨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도와 또 전파 선교사 후원으로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버지가 가난 말기로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홀로 되신 어머니 가까이에서 그 빈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집안에 가장 그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해 오신 큰 오빠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 오남매 동생들과 가족들을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빠와 또 사랑하는 올케 언니에게 임하시기를 제가 또 소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어요. 오빠가 최근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힘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또 여유를 누리시면서 살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1: 큰 오빠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안현미 집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0: 또 함께 나눕니다.
1: 제가 속한 가정교회 목장과 저희 교회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목자로서 목원들에 대해 본이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기도 가운데 잘 품어가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복소리,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용산 제자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안현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 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 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956년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목적 아래 세워진 극동방송은 그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오며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결같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역사사진과 그간의 어록들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극동방송을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방송 전파를 통해 맺힌 수많은 열매들과 역사적 순간들을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의 시간 동안 전파 속에 켜켜이 쌓인 어록들을 선별해 극동방송 사역의 핵심 메시지들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대전 유성구 지족동 대전 극동방송 사옥에서 진행되며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전파 선교사역을 통해 부어진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방송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5월 4일부터 12일까지 평일에 진행됩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4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

0: 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러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 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열매가 바로 당신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인테리어나 채광, 뭐 구조 등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기초가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 기초가 흔들리면 삐걱거리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기초가 약해서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는 건물들, 뭐 주변에서 종종 소식을 접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0: 네. 반대로요. 정말 오래된 건물인데 기초가 튼튼해서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물들도 많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쌓으면 삶이 무너질 걱정이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뭐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염려가 없겠죠?
0: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 아멘.
0: 하루하루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충실히 쌓게 되면 인생에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을 줄 믿습니다.
1: 자,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상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사람의 공적과 세상의 가치는 결국 불에 타 해를 당할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0: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할 수 있는 한 거룩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0: 아멘. 아멘.
1: 자, 마음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일상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터 위에서 말이죠.
1: 아멘. 자, 매일 사랑이 들한 이러한 귀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기존에 한 구절씩 전해드렸는데 이제 네 구절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구절씩 여러분께서 최소한 하루에 네 구절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씨앗 이미지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 주시고 또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 구절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0: 아멘.
1: 아멘.
0: 네, 다음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